있을 때 할 때 그 footstep을 안 돼 그 옷이 제일 말해 더 가까이 더 그래 날 혼자 놨을 땐 동진간 됐으네 You mean it 와 뮤직을 심해 다 파대고 man